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조당이이런학습중심조2026년제8차집단확대학습회의가소집됐습니다추석과국경절두개명절을맞이하면서珲春시에서는문명도시건설사업을지속적으로심화해전방위적으로변경도시의문명바탕색을빛내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20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의사회로조당위일원학습중심조2026년제8차집단학습회의가소집됐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민족사업을강화하고개진할때관한습군평총석의종요사상특히종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에관한종요론수를깊이관찰하고새시대당의민족사업의새로운단계적특징을정확히파악하며새시대민족단결진보시범구건설을목표임무로확정하고종화민족공유의정신적토전을구축하는것을종요임무로삼아철저히틀어지며전주여러민족대중들의종화민족에대한정체성과자부심을일층강화해야합니다회의에서중국포동간부학원학술위원회위원이며교무부부주임인류철은이종화문명과정치향산력을주제로전문지도를했는데강의는주제가선명하고중점이뚜렷하며조리가분명하고분석이투철해매우강한이론성지도성과목적성을지녔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종화문명은두드러진연속성혁신성통일성포용성평화성을겸비하고대통일전통가국일체리념화합공생사상천하위공정세를전승했으며중후하고견고한민족응집력과정치구심력을함양결집시켜중화민족공유의정신적토전을구축하는데두터운역사근원과견실한문화조력을제공했습니다전주각급지도간부들은확고부동하게습군평새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으로마음을모으고령혼을조조하며습군평문화사상을깊이있게학습관찰하고종화문명의다섯가지두드러진특성의이론적내포와실천적요구를정확하게파악하며더욱높은위치더욱실질적인조치더욱강한담당으로종화민족공유의정신적토전건설을추진해연변을여러민족대중들의정체성이더욱높고응집력이더욱강한종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의수립에모범으로만들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수립하고실행하며종화민족공유의정신적토전을구축하는사상기반을튼튼히다져야합니다이론선전해석을실속있게틀어줘야합니다습군평새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을학습관찰하는것을선차적인정치임무로삼는것을견지하고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당위이론학습간부교양양성학교사상정치수업기청이론선전강연에포함시켜국가사회국민등세차원의가치요구의내적통일성을명확히설명해여러민족대중이사회주의핵심가치관이전체종화아들딸의공동된가치추구이자지역민족신분을초월한도덕규범임을깊이인식하도록인도함으로써가치적정치적정서적정체성을부단히강화해야합니다사회의주류가치를고양해야합니다연변의노인을공경하고어린이를사랑하며그를숭상하고교육을중시하며친절하고예의를중시하는역사문화조력을깊이파고들어도덕모범연변훌륭한이새시대우수소년등전형을대대적으로선발수립하고혁명영렬시대의본보기등감동적인사적을논리선전하며평범한사람의작은빛결을짧은영상을통해평범한생활속따뜻한순간을전시함으로써사회주의핵심가치관이눈에보이고마음으로느낄수있으며배울수있고실천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시대문명의새로운기풍을육성해야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기층 치리, 문명 건설, 향풍 함양, 제도 규범 속에 융합시키고 사회 기풍, 온라인 생태, 공공 도덕 등 중점 분야를 예의주시하며 가치 최저선을 돌파하거나 공소 량속을 위반하는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고 리성적이고 평화로우며 분발 진취하고 선을 지향하며 조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와 사회적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함양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는 문화적 조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문화 전승을 착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보호 제일, 전승 우선을 견지하고 무형문화 유산 종목 전통 촌락, 유적 유지에 대한 전체적 보호를 강화하며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화의 역사적 실정을 잘 보존하고 해석해 여러 민족의 감정과 기억을 담은 이러한 문화 유물과 역사적 흔적이 잊혀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게 함으로써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토전이 날로 축적된 수호 속에서 더욱 두텁고 견실해지게 해야 합니다. 문화 혁신을 힘써 틀어줘야 합니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와 유행, 문화 관광, 산업,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VI, AI, 지능형 상호작용 등 현대 과학기술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몰입식, 상호작용식의 문화체험 공간을 구축해 고소에 쓰여진 문자, 전시장에 진열된 문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움직이고 살아 숨쉬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이 역사의 맥박을 만지고 문화의 매력을 깨닫는 과정에서 민족의 자부심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의 상호 참조를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 문화의 다양성, 독특성을 존중하고 여러 민족 문화의 전시, 교류, 공유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하며 여러 민족 특색의 예술 형식, 전통 풍습, 미학 기호가 중화문화 기호와 형상 체계 건설에 유기적으로 융합되도록 추진해 여러 민족 문화의 교류와 상호 참조 과정이 문화 정체성을 증진하고 가국 정서를 두텁게 하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변의 농후한 역사 문화를 깊이 있게 발굴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토전을 구축하는 변강의 특징을 과시해야 합니다. 발해국 역사에 대한 연구 해석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변 문물 보호 중심, 연변대학 고구려 발해 연구 중심 등 진지 역할을 착실하게 발휘하고 그 속에 담긴 5가지 공동, 4가지 함께 역사 자원을 깊이 있게 발굴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정확한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 동북 항일 연군 역사, 북방 민족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강화하고 연변 혁명 선열들의 빛나는 면모, 중대 사건이 지닌 가치점, 항변 정신의 핵심점을 깊이 있게 발굴해 연변의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항일 전쟁, 해방 전쟁, 항미원조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싸운 빛나는 역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애국주의 신념이 여러 민족 대중들의 마음속에 확고히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연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등 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연변 박물관 및 8개 현지의 교양 실천 기지를 잘 활용해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변강을 개척하고 수호한 역사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고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에서의 성공적인 실천을 명확히 전달하며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단결하고

한결 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 발전하는 생동감이 있는 전경을 명확히 전달해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민족은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 꿈을 구축하자의 풍부한 내포를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해 단결 분진에 강대한 정신적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주 지도자 최홍성, 주금성, 기타 조당의 이론학습 중심도 성원, 조당의 조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석 및 연변주재 주황 및 성직석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개 명절을 맞이하면서 깨끗하고 정돈되며 문명적이고 질서 있는 도시 모습을 보이고자 훈천시에서는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지속 심화하고 있는데 도시 용모 환경, 교통 질서, 영업 질서, 문명 풍습 등 종점 내용에 초점을 맞춰 명절 전 도시 환경 집중 정비 재고 행동을 전개해 전방위적으로 변경 도시의 문명 바탕색을 빛내고 있습니다. 훈천시 환경위생 부문에서는 주 간선도로 상권과 관광지, 골목길의 청소와 쓰레기 수거 및 운송 강도를 높이고 도시 용모 정밀화 관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 부문은 도로 점거 영업, 가게 밖 물건 적치, 차량 무단 주차 등 비문명 현상을 규범화하고 있습니다. 각 하도 사회구역 새시대 문명실천 자원봉사팀은 환경 정비, 문명 선전, 문명 개도 등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펼쳐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문명을 준수하고 문명 신풍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훈천은 도시 환경이 깨끗하고 정돈되며 공공 질서가 규범적이고 질서 있고 문명 분위기가 농후한 바 전역은 새롭고 아름다운 도시 풍모로 두개 명절의 도래를 반기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9월 21일 훈천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려옥화가 조사 연구조를 이끌고 전시 중소학교 교정 식품 안전과 급식비 관리 특별 정돈 상황에 대해 전문조사 연구를 전개해 교정 급식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정 식품 안전관리 책임을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훈천시 제1소학교에서 조사 연구조는 현지 조사, 현장 질문, 장부 열람 등 방식으로 학교 교정 식품 안전 주체 책임 시달, 식자재 구매 보관, 주방 운영 관리, 식기 소독, 식품 보관용 샘플 채취 및 일상 우한 조사 등 사업 전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조사 연구조는 훈천시 중소학교 교정 식품 안전과 급식비 관리 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교정 식품 안전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수많은 가정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민생 공정입니다. 각 관련 부문 단위에서는 시정 식품 안전 단계를 바싹 조이고 특별 정돈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며 전사슬 감독 관리 조치를 세분화하고 각종 안전 위험 우한을 상시적으로 조사 해소해야 합니다. 교정 급식비 관리를 가열층 규범화하고 규범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전용 자금을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학생 식단의 구성과 영양 배합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교정 급식의 안전 품질과 봉사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전방위적으로 교정 식품 안전 방호망을 구축함으로써 광범한 학생들의 음식 건강과 절실한 이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습금평 생태 문명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시달하고 녹수 청산은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도 연일 훈천시 교육국의 주최, 훈천시 청소년 활동 중심의 주관, 훈천 동북 호랑이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의 협조로 과학 보급 인지 몰입식 폐쇄 순환 연구 학습 활동이 거행됐습니다. 활동은 동북 호랑이 표범 서식지의 생태, 본지 동식물 계보, 생태 보호 변천 등 핵심 지식점에 초점을 맞춰 순찰 보호, 감시 측정, 적외선 카메라 등 보호 수단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체계적인 생태 보호 기초 인식을 확립하고 생태 보호는 사람마다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수립하며 생태 문명 소양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손바닥 속 작은 삼김 생태 미니 경관 창작 수업에서는 훈춘 산림 저수지 생태 지형을 결합해 수역 더하기 산림 미니 생태계 구조와 균형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미니 경관을 만들어 저수지 담수, 식생, 토양 교종, 생태 자체 순환 계통을 모의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전문 공유 과정에서 일선의 촬영 경력과 진실한 영상 자료를 담채로 동부 호랑의 감시 측정, 보호의 진실한 이야기를 소술하고 야생동물의 생존 현황과 보호사업의 성과를 보여주어 학생들이 직접 경험자의 시각에서 생태 보호의 가치와 의의를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는 정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5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2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0일부터 22일에는 기온이 낮았다가 23일에 기온이 잠시 오르겠으며 24일부터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8 내지 15mm로 동기 대비 비슷합니다. 이어 훈촌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기 쉽고 가시 거리가 낮아지므로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행인은 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번 주 기상 조건은 농사 활동을 전개하는 데 유리하므로 각 향진에서는 전간 관리를 강화하고 적시에 추수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높고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비교적 높으므로 삼림 초원의 방화 사업을 강화하고 야외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 기복이 비교적 크므로 도시와 향촌의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적시에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조당의이런학습중심조2026년제8차집단확대학습회의가소집됐습니다추석과국경절두개명절을맞이하면서珲春시에서는문명도시건설사업을지속적으로심화해전방위적으로변경도시의문명바탕색을빛내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20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의사회로조당위이론학습중심조2026년제8차집단학습회의가소집됐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민족사업을강화하고개진할때관한습군평총석의중요사상특히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에관한중요론술을깊이관찰하고새시대당의민족사업의새로운단계적특징을정확히파악하며새시대민족단결진보시범구건설을목표임무로확정하고중화민족공유의정신적토전을구축하는것을중요임무로삼아철저히두루지며전주여러민족대중들의중화민족에대한정체성과자부심을일층강화해야합니다회의에서중국포동간부학원학술위원회위원이며교무부부주임인류철은이중화문명과정치향산력을주제로전문지도를했는데강의는주제가선명하고중점이뚜렷하며조리가분명하고분석이투철해매우강한이론성지도성과목적성을지녔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중화문명은두드러진연속성혁신성통일성포용성평화성을겸비하고대통일전통가국일체리념화합공생사상천하위공정세를전승했으며중후하고견고한민족응집력과정치구심력을함양결집시켜중화민족공유의정신적토전을구축하는데두터운역사근원과견실한문화조력을제공했습니다전주각급지도간부들은확고부동하게습군평새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으로마음을모으고령혼을조조하며습군평문화사상을깊이있게학습관찰하고중화문명의다섯가지두드러진특성의이론적내포와실천적요구를정확하게파악하며더욱높은위치더욱실질적인조치더욱강한담당으로중화민족공유의정신적토전건설을추진해연변을여러민족대중들의정체성이더욱높고응집력이더욱강한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의수립에모범으로만들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수립하고실행하며중화민족공유의정신적토전을구축하는사상기반을튼튼히다져야합니다이론선전해석을실속있게틀어줘야합니다습군평새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을학습관찰하는것을선차적인정치임무로삼는것을견제하고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당위이론학습간부교양양성학교사상정치수업기청이론선전강연에포함시켜국가사회국민등세차원의가치요구의내적통일성을명확히설명해여러민족대중이사회주의핵심가치관이전체중화아들딸의공동된가치추구이자지역민족신분을초월한도덕규범임을깊이인식하도록인도함으로써가치적정치적정서적정체성을부단히강화해야합니다사회의주류가치를고양해야합니다연변의로인을공경하고어린이를사랑하며그를숭상하고교육을중시하며친절하고예의를중시하는역사문화조력을깊이파고들어도덕모범연변훌륭한이새시대우수소년등전형을대대적으로선발수립하고혁명영렬시대의본보기등감동적인사적을논리선전하며평범한사람의작은빛결를짧은영상을통해평범한생활속따뜻한순간을전시함으로써사회주의핵심가치관이눈에보이고마음으로느낄수있으며배울수있고실천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시대문명의새로운기풍을육성해야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기층 치리, 문명 건설, 향풍 함양, 제도 규범 속에 융합시키고 사회 기풍, 온라인 생태, 공공도덕 등 중점 분야를 예의주시하며 가치 최저선을 돌파하거나 공소, 량속을 위반하는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고 리성적이고 평화로우며 분발 진취하고 선을 지향하며 조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와 사회적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함양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토선을 구축하는 문화적 조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문화 전승을 착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보호 제일, 전승 우선을 견지하고 무형문화 유산 종목 전통 철락, 유족 유지에 대한 전체적 보호를 강화하며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화의 역사적 실증을 잘 보존하고 해석해 여러 민족의 감정과 기억을 담은 이러한 문화 유물과 역사적 흔적이 잊혀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게 함으로써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토전이 날로 축적된 수호 속에서 더욱 두텁고 견실해지게 해야 합니다. 문화 혁신을 힘써 틀어줘야 합니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와 유행, 문화 관광, 산업,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VI, AI, 지능형 상호작용 등 현대 과학기술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몰입식, 상호작용식의 문화체험 공간을 구축해 고소에 쓰여진 문자, 전시장에 진열된 문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움직이고 살아 숨쉬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이 역사의 맥박을 만지고 문화의 매력을 깨닫는 과정에서 민족의 자부심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의 상호 참조를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 문화의 다양성, 독특성을 존중하고 여러 민족 문화의 전시, 교류, 공유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하며 여러 민족 특색의 예술 형식, 전통 풍습, 미학 기호가 중화문화 기호와 형상 체계 건설에 유기적으로 융합되도록 추진해 여러 민족 문화의 교류와 상호 참조 과정이 문화 정체성을 증진하고 가국 정서를 두텁게 하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변의 농후한 역사 문화를 깊이 있게 발굴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토전을 구축하는 변강의 특징을 과시해야 합니다. 발해국 역사에 대한 연구 해석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변 문물 보호 중심, 연변대학 고구려 발해 연구 중심 등 진지 역할을 착실하게 발휘하고 그 속에 담긴 다섯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역사 자원을 깊이 있게 발굴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정확한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 동북 항일 연군 역사, 북방 민족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강화하고 연변 혁명 선열들의 빛나는 면모, 중대 사건이 지닌 가치점, 항변 정신의 핵심점을 깊이 있게 발굴해 연변의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싸운 빛나는 역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애국주의 신념이 여러 민족 대중들의 마음속에 확고히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연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등 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연변 박물관 및 8개 현시의 교양 실천 기지를 잘 활용해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변강을 개척하고 수호한 역사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고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에서의 성공적인 실천을 명확히 전달하며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단결 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 발전하는 생동감이 있는 전경을 명확히 전달해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민족은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 꿈을 구축하자의 풍부한 내포를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해 단결 분진에 강대한 정신적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주 지도자 최홍성, 주금성, 기타 조당위 이론학습 중심도 송은, 조당위 조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석 및 연변 주제 주왕 및 성직석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개 명절을 맞이하면서 깨끗하고 정돈되며 문명적이고 질서 있는 도시 모습을 보이고자 훈촌시에서는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지속 심화하고 있는데 도시 용모 환경, 교통 질서, 영업 질서, 문명 풍습 등 중점 내용에 초점을 맞춰 명절 전 도시 환경 집중 정비 재고 행동을 전개해 전방위적으로 변경 도시의 문명 바탕색을 빛내고 있습니다. 훈촌시 환경위생 부문에서는 주 간선도로 상권과 관광지, 골목길의 청소와 쓰레기 수거 및 운송 강도를 높이고 도시 용모 정밀화 관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 부문은 도로 점거 영업, 가게 밖 물건 적치, 차량 무단 주차 등 비문명 현상을 규범화하고 있습니다. 각 가두 사회구역 새시대 문명실천 자원봉사팀은 환경정비, 문명선전, 문명개도 등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펼쳐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문명을 준수하고 문명신풍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훈촌은 도시 환경이 깨끗하고 정돈되며 공공질서가 규범적이고 질서있고 문명 분위기가 농후한 바 전역은 새롭고 아름다운 도시 풍모로 두 개 명절의 도래를 반기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9월 21일 훈촌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려옥화가 조사연구소를 이끌고 전시 중소학교 교정식품안전과 급식비 관리 특별정돈 상황에 대해 전문조사 연구를 전개해 교정 급식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정식품안전관리 책임을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훈촌시 제1소학교에서 조사 연구소는 현지 조사, 현장 질문, 장부 열람 등 방식으로 학교 교정식품안전 주체 책임 시달, 식자재 구매 보관, 주방 운영 관리, 식기 소독, 식품 보관용 샘플 채취 및 일상 우한 조사 등 사업 전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연구소는 훈촌시 중소학교 교정식품안전과 급식비 관리 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교정식품안전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수많은 가정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민생공정입니다. 각 관련 부문 단위에서는 시종 식품 안전 단계를 바싹 조이고 특별 정돈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며 전사슬 감독 관리 조치를 세분화하고 각종 안전 위험 우한을 상시적으로 조사 해소해야 합니다. 교정 급식비 관리를 갈층 규범화하고 규범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전용 자금을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학생 식단의 구성과 영양 배합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교정급식의 안전품질과 봉사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전방위적으로 교정식품안전방호망을 구축함으로써 광범한 학생들의 음식 건강과 절실한 이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습근평

생태 문명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시달하고 록수 청산은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자 연일 훈촌시 교육국의 주최, 훈촌시 청소년 활동 중심의 주관, 훈촌 동북 호랑이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의 협조로 과학보급 인지 몰입식 폐쇄 순환 연구 학습 활동이 거행됐습니다. 활동은 동북 호랑이 표범 서식지의 생태, 본지 동식물 계보, 생태 보호 변천 등 핵심 지식점에 초점을 맞춰 순찰 보호, 감시 측정, 적외선 카메라 등 보호 수단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체계적인 생태 보호 기초 인식을 확립하고 생태 보호는 사람마다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수립하며 생태 문명 소양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손바닥 속 작은 삼김 생태 미니 경관 장작 수업에서는 훈춘 산김, 저수지 생태 지형을 결합해 수역 더하기 산김 미니 생태계 구조와 균형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미니 경관을 만들어 저수지 담수, 식생, 토양 교종, 생태 자체 순환 계통을 모의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전문 공유 과정에서 일선의 촬영 경력과 진실한 영상 자료를 담치로 동북 호랑이의 감시 측정, 보호의 진실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야생동물의 생존 현황과 보호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어 학생들이 직접 경험자의 시각에서 생태 보호의 가치와 의의를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는 정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5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2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0일부터 22일에는 기온이 낮았다가 23일에 기온이 잠시 오르겠으며 24일부터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8 내지 15mm로 동기 대비 비슷합니다. 이어 훈촌시 기상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기 쉽고 가시 거리가 낮아지므로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행인은 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번 주 기상 조건은 농사 활동을 전개하는 데 유리하므로 각 향진에서는 전간 관리를 강화하고 적시에 추수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높고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비교적 높으므로 산림 초원의 방화 사업을 강화하고 야외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 기복이 비교적 크므로 도시와 향촌의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적시에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년전주경제운행분석정례회의제7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추석국경절두개명절이다가오면서珲春시는종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는사업을깊이있게추진하고여러민족군중들이한자리에모이고화합을나누고명절을맞이하며각민족이형제자매처럼서로를아끼고서로를돌보는조화로운모습을그려가고있습니다연변주번복이와동행모범발자취민족단결진보전역순회강연활동이가동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20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의사회로2026년전주경제운행분석정례회의제7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석근평총서기가길림성당위와정부의사업회보를청취할때한종요연설과중앙정치국회의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성당위와성정부의포치와요구에따라정치적차원에서경제운행을심사하고전반적국면에서발전조시를파악하며내적수요에서성장잠재력을발굴하고개방을통해무역증가량을확대하며목표를확고히하고힘을도해분발하며장점을살리고단점을보완해착실한실제행동으로4사분기발전의훌륭한성과를쟁취해야합니다회의에서조통계국조상무국조발전및개혁위원회조공업및정보화국책임자들이1월부터8월경제운행상황1월부터9월예측분석상황및다음단계사업배치에대해회보했습니다연길시도나시안도현당위주요책임자가점검분석했습니다최홍성림소림류신강윤조휘문금철두경국이사업요구를제기했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올들어국내외경제형세심각하고복잡한변화의직면에전주상하는조왕성당위조당위경제사회의배치와요구에따라대상건설공업잠재력발굴소비승격문화관광질제고대외무역확대등중점임무에초점을맞추어적극적으로소통조류를하고지원을쟁취하며온갖방도로각종난제를해결하고제약을극복해고정자산투자가성내에서선두를달리고공업경제운행이안정적으로유지되고소비활력이지속적으로높아지면서전주의경제운행이총체적으로안정적이고안정속에서진보하는양호태세를유지했습니다4사분기를목전에두고재반사업이연간목표달성을위해최종돌격하는결정적시기에진입했습니다각현시여러부문은발전목표와임무를확고히하고격차와단점을주시하며문제의핵심원인을정확히파악하고안정적성장에효과적인조치를내놓으며경제운행조율의정확성과실효성을높이는데힘을쏟고대대적인노력으로투자를확대하고소비를촉진하며백방으로공업과대외무역을안정시키는등4사분기에힘껏분투해연간목표를달성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확고부동하게대상건설을잘풀어줘야합니다현재대상시공의유리한시기를다잡아막힌고리와걸림돌을제거하고목표성이있게난관과제약을극복해야합니다도나합방전력피크조절에너지저장발전소珲春류종전기화학에너지저장발전소활용전력망개통연결형독립에너지저장발전소동문생활쓰레기소각발전왕청콜드체인집중배송중심등대상이최대한빨리착공되도록조동하고珲春석일청정에너지연길롱마트디지털스마트산업단지도나민덕생물2기중국에너지저장왕청구종망형에너지저장발전소안도신보음료룡종진공선식옥수수도문홍을침묵생산라인등신규착공대상의건설속도를높이며연기

공항 이전 건설, 훈촌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훈촌 화학공업단지 기반 시설, 화룡 명남 수리 중수 등 중점 대상의 투자 강도를 높여 더 많은 실질적 공사량이 형성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으로 공업 운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공업 안정 성장 100일 난관 공약 행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공업 종합 봉사 플랫폼, 용자 봉사 플랫폼 등 봉사 단체를 잘 활용하며 중점 기업이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하고 생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추동하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빨리 규모 이상 기업에 편입되도록 도우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난제를 해결하고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등 고품질, 고능률 봉사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고 공업 경제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각적인 조치를 병행해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금구 은십 소비 성수기를 다잡아 가을철 주택교육회를 정성들여 개최하고 가전제품 판촉, 자동차 전시 판매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상무 기업이 추석, 국경절 등 중요한 시점에 맞춰 할인 패키지를 출시하도록 인도하고 선구매, 신제품 구매 시즌, 신전자 상거래 생방송, 판매 축제 등 판촉 활동을 잘 기획해 소비 열기가 끊이질 않고 시장 활력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상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연길 1973 문화창의원, 모아산 관광삭도, 양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도시응접실, 도시책방, 용정 해란대 이기 민박, 리화곡, 비암 성경, 룡문 양심객잔, 모아산 주차 레저 광장, 안도 몽환 빙설 대세계 등 중점 문화관광 대상을 다그쳐 추진하고 민속 전시 공연, 소규모 음악회, NPC 교류 등 특색 체험 활동을 상시적으로 개최하고 가상 로밍, 몰입형 공연, 디지털 라이트쇼 등 신형 체험 대상을 힘껏 개발하며 인기가 많고 현지 정서에 맞는 인터넷 문학, 인터넷 드라마를 정성껏 만들어 더 많은 관광객이 연변을 찾아 관광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밀하게 힘을 쏟아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통상구 기반시설 디지털화 개소를 다그치고 통관 편리화 수순을 힘써 제고하고 액화 석유가스, 액화 천연가스, 콩, 육류, 신선 해산물, 중고 자동차 등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시장 구매 더하기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보세 전시 더하기 국제전자상거래 등 모식을 질서 있게 발전시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동해야 합니다. 주정협 주석 주금성 주당위 상무위원 주정부 관련 부주장 조직속 및 연면주재 주왕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의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존외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국경절 두개 명절이 다가오면서 훈촌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각 사회구역, 향촌, 학교에서는 형식이 다양한 두개 명절 민족 단결의 주제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화합을 나누고 명절을 맞이하며 각 민족이 형제 자매처럼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돌보는 조화로운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민속 전시, 친목 련화, 명절 위문, 주제 강연, 이웃 호조 등 풍부한 형식을 통해 훈촌시는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깊이 있게 전승하고 민족 단결의 주선율을 고양하여 여러 민족 군중 간의 거리를 한층 더 좁히고 민족 우위를 증진하며 동심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전시 여러 민족 군중들은 서로 돕고 화목하게 공존하며 삶의 도전을 함께 건설해 충만한 열정과 농후한 우정으로 명절의 도래를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는 지속적으로 상시화된 민족 단결 진보 건설 활동을 전개하고 활동 단체를 풍부히 하며 단결의 바탕을 두텁게 강화하고 민족 단결의 꽃이

변경도시의 대지에서 늘 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9월 22일 연변주 번버기와 동행 모범발자취 민족단결진보 전역 순회 강연 훈추녘 활동이 가동됐는데 번복의 힘으로 인심을 결집하고 합력을 모아 연변이 새 시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를 구축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 활동은 성류꽃 피어 연변 비추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는 공동체를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네 가지 공동체 리념을 깊이 있게 실천했습니다. 활동은 선진 전용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선진을 학습하고 숭상하며 선진이 되기를 다투는 농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육의 정상화, 전면 피복, 현실 밀착을 추동함으로써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이 민족 단결과 동질감을 부단히 증진하도록 절실히 인도하는 데그 취지를 뒀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은 여러 지역의 우수한 선진 전형이 집결됐으며 전성 민족 단결 진보 선진 개인 봉김걸 소계용 전성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집단 대표 리림노 전주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집단 대표 리모견이 포함됩니다. 연변 여러 민족 군중들이 단결 분진하는 생동한 실천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변강 아들 딸들이 국토를 수호하고 책임을 다하며 한마음으로 서로를 지켜보고 손잡고 발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진실하고 생생한 사적, 진지하고 소박한 언어를 통해 전주 민족 단결, 호조 공진의 양호한 풍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뛰어드는 내생 동력을 가열차게 불러일으켰습니다. 훈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각종 선전 강연 담제 의탁해 모범 시범 견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족 단결 선전 교육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변강 민족 단결의 기초를 부단히 튼튼히 다져 여러 민족 군중이 한 마음으로 꿈을 이루고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킬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21일 훈천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임 려옥화가 조사 연구조를 인솔해 전시 대외경제 대외무역 산업발전 상황을 둘러싸고 전문 조사 연구를 전개해 산업발전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취약점을 찾아 전시 대외무역 안정 개방 확대 발전 촉진 사업이 깊이 있게 진행되는데 조력했습니다. 조사 연구조는 선으로 훈춘 흥양수산 홍홍에너지 등 중점 대외무역 기업에서 현지 조사, 현장 문의 등 방식으로 각 기업의 생산 운영, 수출입 무역, 시장 개척, 주문 판매 및 물류 통관 등 총체적 상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현재 훈춘 대외경제 대외무역 산업의 각항 발전 태세, 산업 배치와 기업 경영 현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사 연구조는 훈춘시 대외경제 대외무역 산업 발전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해 충분히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외경제, 대외무역은 훈춘 연변 개방의 핵심 우위 산업으로서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훈춘의 독특한 지역 우세와 개방 정책 우세에 지속적으로 의탁해 동북아 대외무역 시장을 깊이 파고들어 각종 대외무역 안정, 기업 혜택 구제 정책을 정밀하게 착지시켜야 합니다. 다국 통관, 물류 부대 봉사를 부단히 최적화하고 대외무역 수출입 통로를 원활히 해 기업이 경영 난제를 해결하도록 전력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외무역의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식을 적극 육성하고 대외무역 주체 대우를 장대시키며 외향형 산업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전시 대외경제 대외무역 산업의 질적 향상과 증효,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해 훈춘의 대외개방 수순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21일 훈춘시 통계국에서는 제17기 중국 통계 개방일 주제 선전 활동을 개최해 광범한 시민들에게 통계 지식을 보급하고 통계 사업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주제 전시 구역을 설치하고 14차 5개년 통계개혁 발전 성과 전시 구역, 제4차 전국 농업 전면 조사 전문 전시

0: 지구역, 통계 법률 법규 전시 구역으로 나뉘었으며 14차 5개년 시기 통계 개혁 발전 성과를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15차 5개년 통계 개혁 발전 목표 방향을 해독했습니다. 현장에는 또 자문 봉사대를 설치하고 훈춘시 통계국의 간부와 종업원들은 선전 수첩을 발급하며 통계 업무, 규모 이상 기업 편입, 경제 운영 등 방면에 관한 군중들의 의문을 면대면으로 해답해 줬습니다. 다음, 연일 중국은행 훈춘지행에서는 외환준법 선전, 환율 위험 보급, 다국 금융봉사 향상에 초점을 맞춰 여러 조치를 병행하며 일련의 선전활동을 전개해 시장 주체가 성실하고 규정에 맞게 외환을 사용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지방 대외 관련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전력으로 호황했습니다. 선전활동에서 중국은행 훈춘지행 3.1군들은 주동적으로 파견 봉사하고 시장 일선에 진입해 현장에서 외환 사용 군체들이 다국 외환 수취 지급, 외환 준법 관리 등 방면에서 제기한 문제에 해답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성실 신용으로 상업을 흥성시키고 교정에 맞게 외환을 사용하며 위험 중립을 핵심으로 하며 대외 관련 중소 령세 기업, 다국 상가 및 개인 외환 사용 군체를 중점 대상으로 방문, 선전 강연, 현장 의문 해답 등 방식을 통해 외환 정책 법규를 보급함으로써 시장 주체에 성실하고 교정에 맞는 외환 사용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에는 쌀쌀한 공기에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는데요. 이맘때 계절에는 날씨 변화가 심하고 사람마다 포근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만큼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에 몸이 리듬을 잃어버리면서 인체 저항력이 떨어져 감기와 같은 호흡도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외출 후 손 씻기를 철저해야 하고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옷차림에 신경 쓰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춘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6도. 춘화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기온은 25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6도. 양포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6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6도. 경신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5도. 반석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6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6도. 영안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6도. 밀강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6도. 방천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5도.